남초 현라 생계 간방 오지 이런 규정과 리시 딘비 줄리엔 골 휴진 예외로 희신 나리사고로 가정기 변은 연주 친근 디디 디비 이런 쇼디 규정과 제대 비다 니휴 유그디디 당주 흉기 티든당 재미 규정 남아 연주기 타종지 이런 규정 시바 인골 타규니 랑구 응고당 카토 도단니 마라 년주에라 저도 동희 탄산 딘자당 망조디디치 지리히 뷰제 사기 팀으로 렌치 개인유

다다 렌지 내생 임반다나 베종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동이 같이 유종래 동던노 저 같이 채팅 잡고 나오게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정리리 치와 내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채팅 잡보통 포 루야 루링 노 힘든 동만 노래 매체 룸솜라 노래 매체 룸솜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동바 덜라 양비 거해요.

Google, Farency, Tessa, Bali, Kunzo, Chip, Yamjit, Yazo, Lutsu, Seri, Rinet, Zenzu, Yasum Soji, Tundutor, Tangjang, or the Lingu Dini, Tonglu, and the Chen Suchikun, Tangjung, but then you don't tool, and it gave up in the Mimir Nishisha, Minishum Nangola, Lingu Ditsuber, you don't cool, and a Lingu Dini, Yamjit, Yazo, Seri, Rinet, Zenzu, and Tangang, teach you the Chapra Chip. 계진 의미는 수시하게 전직이 미주는 거라 당하도 링도 뒤쳐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 빙기 급죽 숨배 개연 투미 속진 팀 당벽이 숨시에다 중한 미리 뒤에는 변연 타로에 루큐트스 링지 김사르 개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교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제유 제제 딱 가면 된대지 좀 나

네 여보지 까다 탄다샤가 놀라 고보 톡도 허자지 아이 코레다 코레 물게자게 이노라 다랑 뒤에지 맞이 바 대령님의 동거 시제 초게 콜로 따마 콩라 롱도치 특공님의 동거 톡도 홀라 톡들이 다 시제 초라 맞이 톡도 서버지 만다

0: Chubu namba kong kan sung, di da limu do ri lin chi sin ba ga si hiyo ngana yang yang zhuga yin. Da nga zu pyo la tsu na, lu yang hi, yu da, du ga ga jia ma yu ba, sa shu ga sa gang ga, da ji pyo ri mang zu ga sen la so ba ta, mu sun da hi ga tou na, pin zu lan lin si yu ba, di na yi pyo jia rin ni da da da ba hi la, chio di yu ri. Da lu yang di ga min la, dang su ngay ma lang si li ri a. Chubu namba da di ri nga zu limu do ri lin chi na yi na, yin da ge yi chi zong ba bu, ge lo zang ni ma da nyang to, ka da si gi yu, ge gong ka zong.
1: Gong ka zong?
0: La so, da gen da yi na ngay ka na,
1: ཁྱི ཕྱད མི ཁྱི
0: Saja jiga yugong hilo yinanda, sadaga sankan yinanda, datanri jiga nganzu mok jiga canlong yinanda ya, zombabu jiga satsong yinanda, ditsula hinhyo mongbu jindro dogo la. Nga mongbu jiga usay na, gye jiga caik nuni, bwe xaxio ka rilong say nanda, rinni ka tanri ka randang jiga nguyen do say do. Tate yina gye jiga yaza ka lambu tila yina, chandu say na, saja jiga bakyan da da, yami na jiga satsong tila ding chun da, ganda na jinyo yana la.
1: Oh, laso, laso. Ta nga rong, Shisa da tsa sa chandu lungpa rao. Tanda yi tsa da tsa chungji na tolo shi tsa, tanda tsuwa shi li ka li, tanda jiwa tanda chandu la basha himu chuyo jiri. Tanda yi tsa chandu ki ngarwa yi na sanchi li na, tanda chandu ki nang, chandu ki nyenda ka song, chandu ki rilong tang song, tabu yi. Da rilong tang song da nyenda ka song, yudu ka tsama la yo jiri. Re tala ronyan ki payi tolo yang nyenda nang la nyenda ka song, sal rilong tang song siwa ta, ronyan ki ngili kya nang, yenda manda ma ki tsunang ta tanda chuyo jiri. Tanda yi tsa tanda tsuwa yun rinpo tanda jay ti la. अनि गरो गीति जोंजुल द न गाबो छ त जो द कल सोहु द दिन छ त ज द चांदो ग लुंगा त न ज र चांदो ग जलों थासों द चांदो ग ना चांदो ग सा अन चांदो ग मम रिमो हिलो चांदो ग रेने फासों सु ब त स द न ज यो छा द ल न गरो न छ र गीति जोंजुल द न ज गा थर त लेका ग शो तो ल त गीति जोंजु द न न ज र
0: जेला फई चांदो न य साजो ग स गंग ल हो दान र सो त ने लेका न रो न म ग त यो ब पिन द त छ छ जो यन द चा ब गेन के य Punchu ka chandu, thangvei ka chandu se yor bagi.
1: Yor yor.
0: Ta tepe tongji gabo yor re. Na anghe.
1: Na anghe, trenka payi re. Sha thangka, trenbi jencha re se. Ta tendin zonpi nangka na, le wangtang ta yi chandu di se.
0: Tere,
1: gangri ji hi chandu ya, chomo tang hi chandu ya se. Nga yi senpa, nga yi malang, choji chuso, yang yang koso tana re.
0: Ta te yin zama pecha ya, ten na lena, ta nga zo piri ka. Mujhe yin ne zamba, ta tin re se mun zha do, li wang thang se mun zha do, ta te zo chay te zo no pe se no lo supun zha do, ta so so ke ta payu ke sa shu te la ga yin zha do, ta nek chay ni ke chay je re yin ke.
1: Re re re re.
0: Na ngu jimbi pa sa, jia thang ka, jimbi jian cha re se.
1: Thang ka tuke jimba tu nwa ding u rupa jian cha re re do. Ta rong na ke chona jo ta tong te tena jiro ha ta.
0: Thang ka gwe bu se mun de nga zo chang du ngay ne ke na kunye, jia wa ta chen bu je re
1: re. Rego chang du ke ta chen zha do, ten jing zha.
0: ただ、天地通勤けて、下国ボスで、ちゃんとこ、ごせぐれで、天地がちょっと調茶でさんば、やんじ、調茶でさんば、に調茶もちゃん調茶ちゃん。ごたんが、たらばんだちゃんせ。で、だざば、銀がやんてるけど、よしょてだ、さしょてけじ。だ、ここそちゃいなんだ。
1: 샤시우이난자테초데베지냔돈도욘데잠바
0: 총도 챔보 세도 데네나오 이게 데게 타마 리니 근도니 세도 다든다치이나 제 리니 그자 챔보 데네 땡사보 덴데치 세운데 잠바 겐치게 세나다 나조고 사총 데게 테라 사자 데게 치라 코지안다 세난자 퇴지안다 세난자 덴데나치 제 용도고 산 산론자 군요연나라
1: 러소드 그녀 여자래. 그 괜찮게 숨바나 얘래. 창도 초인도래서. 창도 총인도래서. 창도 메인도래. 창도 창도 리넨도 리넨도래서. 너 뭐부터 창도들다. 그 괜찮게 산도다. 그만이한테 창도 자다 날라리다. 탐배 날라리다. 파튼 두들린다. 텐도 지렌도와. 얘기부 저 챘다다. 덴네는 슬린로 따오들로 파톨로 바탈로와 지도 니자 살래. 나는 슬린로.
0: 올라서
1: 슬린 단나는 천도로 바탈로와 지동이자자래 나는 야 하살로 지동이자자래 나는 막 옛날 그 코미로 지동이자자래 또 저자우들로 추기 창지할 따우들서 창도도 내가 말해서 대어들은 아기 다섯 저러서 뭐 창도 초인도래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인도래 창도 리넨도래서 내가 이자를 산 하는 것들 아직
0: 전에도 이게 왜 세대 조치 세대 잠바 따따따따 지금 리넨 다 튀면 받아간 저거 로지 다 튀면 받는 이제 소년들 잠바 배가 존나이나 로시 세면다 등대 제 용사를 괜찮다 창도가 사가사가 걸었다 제 체크 다 샤야에 난다 조치 왔더니 러지 사대 창도 인자 영어 또 얘는 뭐 제게 배가 여지를 걸라 대체 세나 간서 창도가 너무 그 리메이크 근자 텔라 진짜이나 제가 현자 세나 마지우다 제 근자이나 창도가 만다다
1: 다 안을 다우들 다서 저기 송반하기 때는 가사 갈을 대지 창도 그다 종카 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영화를 된 어느 전에 진이 그 나히다 지 나지지도 뭐 붙이 되는 대우들 배도 파 항상상 들어지래 답지 야나 아주 창도 그 자야기 자기름 막한 그 자기름 정말도 칼라 디디에서 부지기 뒤로 가서 내도 담배 그 나는 너무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장래도 된다 그때 몸도 자다 나랑 두기 중당 옛날에 자다 나나 두기 당조 옛날에 대나게 탐벽이 나랑 선나를 세출아 대나게 들들 저거 안에 같이 따오 들들 다선 창도기 저 옛날에 만칸기 이는 치더는 뺀 해본도 대나를 뺀 해보자 그 크라게 저라 듣지 저거 초와듯이 냥뇽다 뇽스 참아도 편성 초분 건 생냥도 그 탄도 사사지 된다 뺏이나 그만 자다 나나도는 총바다 집바 따바듯서 스천에 야 통으로 들라 통에 야 지우다 라 통스마다 삽
0: 카토모로
1: 와 초바들라 토모로 와 초바 토모 이제 저 이치 놀라 들라지노 라

0: ख्यावामी निवे जिकांस वामी निवे तो दिशी देस रस नंबर चमोला सेसी भी चाहते हैं जवास जोमेस ओ
1: लासो ये चे कहिए ना जी लोक थे का तब जिन रोड को
0: ला
1: लोक हाजे ये जो दबो के निये ना ये तले निये जो या बचे ता यहाँ लो चुंचु के जी निये ना ये तले ते चंग के ता ते के नाउ दे ता हम आगो बसे ये ना या तं दांसों गए मेला से मिले लो छे चुं कंडे जे के निये ना या जे से नालो ला जे सोसो सोसो के ता इनी से गरे जे से नालो सोसो सोसो के सालों जा चौंधां जा मंजा वजे उन जो के ये जे पे हां सांब तंडे रे दो से अंजो नां जे बाला जी ने एक मंदन जो इंदी ये तों जरे नी ने ये जे ते अंजो आने जे जो तंडा के पे गबु ने जे ता रिने देखा के मचमा के पे गबु से सा ये जे ते रे
0: चोग सोंबा ना ये जी ते तन ता पेंजे लो सों जो सुदु जरे सा सर ताता ले ये ते या ताजा नीवे लखी रे ले यो तो ये ते छो ता हिसन दो ता ता छो रों छो के मेजी नां के ले ना रा ता छो छजा ले ना पुदान ता जे ते के दु जा का के
1: ཁྱི
0: ཁྱི ཡིད་དེ་དེ་ཁ་ཡོ་རིན་བོ་ཁ་ཁ་སེན་ཁུ་དེན་པ་དེ་ཚོ་དེ་ཆེ་ཅིར་དེ་ཅིར་སན་ན་ང་ཚོ་བེ་གི་རྒྱ་ཆོ་དེ་བེ་གི་ཟིཇུང་དེ་ཐན་པ་ཅིན་ཉིན་དེ་སར་བེ་མ་གི་སེན་ཁང་དེ་ཐན་པ་ཅིན་སོམ་པ་དེ་ཆེ་རེ་སན་ན་རང་ཚོ་རང་ཡེ་གི་ཉུང་ཚ་དང་ཅིན་རང་ཡེ་གི་ད་དང་ཏེན་རིག་མ་ལ་རང་ཡེ་དེན་པ་དེ་ན་ཅིན་ཡིན་ས་དེ་ལ་ཐེ་དེ་ཁ་
1: 콜라 컨트리너시 효베이나 첼테 가이나 컨트리너시 효베이나 다
0: 대대 조 처르스나 다 가로 충충 파일 데데 마캉게데 마캉게 유출 참아 일 가보여라 일 가버라 땡게 네냐와 참말 이 동제다 창절로 비원트 참말 가보여라 대 조 되게 바차지 고이래 니네 처르스나 다 다오들 다 원예게데 근데 개차들 원예게 데딜 소라는 데딜 종라 충충들 저 행간의 충충들 뒤 대대 제들 다 겐로츠다 겐자된 라스바 고솔 냐도로 된다 이 정들 마태오들 이때 마동다 마사마가 가부 제도 마사마가 등하는 사람들 나게 된다 뒤집 뒤바다 멜로 가나다 쪼아다 대토바 요나 등하랑게 치레스나 로네게 네바지레 산테네 대 메토 메토 그 가부 마제나 알레 대 모터네 레즈게 된다 생후도 여지 말어
1: 대
0: 로네게 로네게 리카치리 메겔 더와다 지존하 대토나 등는 아랑게 치레 날인데 근데 치히도 데레 산테다
1: 데레라 게 치사나 당한저 리니 주다세 다 예체 좀 바보체 인크 뭐니 히나야 대 파제 리니 주다체 인제레 산도라 좀 제드 야 뒤덱 토라 좀 바보 여르발라 이 근당 좀 케난 당고 토네 지 사슈 여저 데네 메제 테초케 리니 테초 얀티노네 뜨야체 여르고라 제선 당한저 그 예체 좀 바보체 그 리니 그 주다 테라 코크 네바컨드나 퉁고도라
0: 나 예체 좀 바보지라 매 다송 한을 희어나 이게 예체도 정사들 정취때 매행 그 가부 제바도라 나론 생후지들 옌바 마세게 되기치라 뭐 예만로 존하다지 좀 존하대 봐 마찬가지게 뭐 참말라 대화다지 되는 게 이치게 나라다가라 정해게 메트가 가버제되기 사차피현의 창도 뒤모들 창도 기론 창도 근지중 창도 맥의 생야 창도 맥의 빠냐 초와도 참마도 갈라 되는 창도다 저그 인지 미니 저그 그 다트엔드 그무 이치 이게 된 나라 또 진의 진행 보고 그러라 이제 양다다 대 주쿠 덴바치 그러라 대 나라 또 봤던데 그 리네 주쪽이 돈 다다 대주 들었지. 저 나중에 가게 줄로 몸이 희어지 되는데 배도 만나 봐지래. 리네 주치 그 진짜 그런 게 연철을 쓰나. 내 봐도 현다 만나 봐지래. 지금 매일 만나 그런 거 절로 철 쳐다지 제가나 저기 몸이 희어도 그저라. 영 자기 몸 붙인 좀 그저라. 정치도 야버지 된다. 정치 찍이 유능 찍이 저러서 쳐다지 해서 거기 때는 내 봐도 좋 지히 들어서 단다지 된다.
1: 이게 난지
0: 왜이나 내가 드진을 때 예전에는 이치도 내가 공설하고 이치 내가 그다 때지는 행아도 저도 걸는 던지 그랬고 이치도 걸는 나가 돈은 내지를 걸 태정이 발랑주이 바인서도 걸도 저도 걸 틀었으나 친용이 거다와 옛날에 대놀 이 친용이 거다 보 옛날에 대놀 걸 저도 저지도 걸 동당지 여기지로 대도 걸 그 이 이기 놀도 걸 거기 좋은 지를 해서 때도
1: 지금 파게 그때 전에는 내가 그때 관련 조사하게 지금 제가다 내가 답을 제대로 잡아 어 내가 때 뭐가야 로한게가 나네 제네 제네 답을 제대로 내 대인자도 잡아 대다 뒤니 제가 예사야다 얘때 이제 제대로 잡아 어 뭐가야 로한게가 때 나네 파티엔 로는 바다 냔주 때 대인데 잡아 야 냔주 때다 튼밖에 콜라지 냔히 님바이나다 양 콜라 데크토네 고데와
0: 근데 해보지 그저로와 해보지면은 당장 캔데기 양떠도 걸어 이질 따오들어 그 당 해보지 던져 말아 당장 캔 열리게는 이질 아보지면은 당장 와보들어 양커로 쳐졌으나 걸어 생로 좋아다지 당장 저기 그러서나 자동도 좋아다 통도지 말아
1: 전화지
0: 레상 전도
1: 제라
2: 길로자 님이 사촌나 간주제 교회 당시 장라 린도 요아해인 콩가 장주자기 난송아이 말랑 히바데르 쳔나 데난 힝아가 조아 딘비 장주해디 말랑지 남비토니 예체 종바비 센데가 깨차다 루버 유니게 데게 다위우가 포담포달라 히비 루이디 라시 치민지도다 포담포달리 기냥디 양다 리리 난도 교디 간기비 센지기엔 야당 제와 쳔버시 대기 빈치 진루 히바타 포충자 캔도소 루인더다나 뒤최진 준저다 뒤니 머라니 머라바도 주니 사콘예가 리니 다다다 머라예가 생코자 진차도 주니게 겐로자니밍은 게나 루이사존샤지나 양다다 체가 지기자 민벌 데나 무치냐뇽다 머리자진수心痛个别贪了也应空给大多错而鬼鬼血血别家苏吉人力家满意定多点了家肉样家娘家死别空个藏去了撒空的有的个的人为女把也定本性点了空个月在家人不怎么一本俺出产米现家真的血家应点个定的样 耶路撒冷的路易达基，曼南家先看了，最快的一地新头巴当，空个一切呢，如黑马来一样，一切也，赠送秋季中最的一百巨人，空个羊达呢，羊龙藏布一秋也，端有杂汤个龙布一样。

0: 메리 네히가다 마부여저래 저기 히바나 예레 창도그 조 망칸기 예 딘칭기 르바 정다그 볼로기 힌크 데르 차칼로그 차조사기 라지 참마다가 메리 네히가라 데나베트라 로촌트게도 칼라다 수정기 르네들 칼라지 디로스 피지 기트냐도르카 델라도 칼라 가옌타 제켄도 칼라 진용 진용도 레상테도 이나라 저기 다선 송방아 그 사동 그 녀를 해나 저기 수준 그 들어서 자와데 덴부지 좀아 되나 사동 그 사바게 치르잖아 이가던 지부지 된 것은 나 까버려 정말 들어도 칼 수준 그 들어도 칼 왜든 정말 그 통제 못지 돼 전제 제지부터 용교를 하바도 론서 창도 그 녀를 해나 들어도 그 통제 제거 받는 가짜 귀도 그 지래 상태도 맞아 사자 예만을 따오들로 등을 창도를 르네 따라 파송 속부터 주된다 주매기 뭐든 나 뭐 여래 들어도 그 통제 못지 제거 더서 나온 거 들었지 그래서 수준 그 자와도 많아 저 뜻사도서 와든 가루
1: 东北人上车的，可东北人上车，水军给早晚的嘛，那就啥都跟追不到一个几个是嘛，搞不来。对，等着接了，给拉走个白酒，那送不哪去的？来说，等着人家怎么样做？西南个跟强多了，打打个做个罗冲个南苑个，其他等着总去跟南北的跟着那吃的有的打打。他打上了罗冲做，可以去有的，打上了。打罗冲了，这人家了，刚看中的忙不来。对了。他打上去的是哪个了？ 当个手机的呀，几个个都能做什么？我不觉得那个手机个人没怎么了，渐渐的打比当中过了的，通钱不了啊。人等等等呢，打算罗冲这个车的是呢，手机个人呢了，搞不接看的忙不多，忙忙抢到了看的忙不多看的，白看呢，装胶看的，仪器只看的，两个呢，一小猪抢这个过了的，等到的车子是哪能搞了？罗冲忙不多，罗冲忙不了，人到了的搞了，罗冲这个做都搞了他。
2: 第二个，阿个的吃的是那通家的鸡，这个他妈的搞了什么嘞？人到了水军给到了都搞了，国外的军啊也把到了都搞了，早晚弄的早晚来上真的，水军给到了都早晚的当不进前头呢，在山中给搞了都搞了，就跟这不也不就团结来上真的。
1: 是啦，大当俺做个山中头呢，南昌今年落着看了中秋了嘞，今年加个个水军也不要了嘞，说不定叔叔给他。
2: 拍枪多了，对个那样，养卡巴达，早晚托你忙不用出来嘞。因为呀，手机个早晚的，等不及出个啥日子，给那个送不能给的。但手机个早晚出个，那给个啥呢？他可能把那些等着写缺啥日子，给个等着热完身的嘛，就他等这个冷天这些段呢，给个跟着那些段啥嘞，啥种性格个，他的原先个也在总把不打不赢呢，工作个手机个天呢，工作跟着写缺啥嘞。
0: 他实际上给做了，做那吃的是那，鸡那吃的是那，毛车轮子就是鸡一只，毛车的，毛车我轮着呢，等到了毛车的吃那的工作的，没得奖状给打那里就没了，我做到两道，渐渐把这个毛车给捡了，把这个日子把这个的两道了，那两道轮都呢，做完事就到这毛车轮子就到那，做全部鸡来是，你奶奶吃的是那。
2: 这个都靠了，农业给吃的是黑板拿烟的，让个一头了跑，你也跑就得抓跑就得得了劲，得了后种解决的，还讲给钱不就来事，等到俺当不就来，没人第二个得做了这个，他妈的打算给人吃个松板拿烟的个，卡巴的那年通给拿了刚刚那他妈的靠了，后种解决啥了，等忙车能着晓得可能，做好准备上战斗。热了，给个打落松就拉死了。
0: 罗伊个菜忙不接种的有的，他切个把切切有的，菜个农呢，等伊个菜都也不接，小松上上个，等那个一菜二叶。嗯，他等那一忙不种了，给吃个东，一年家还是这样。一年家了，一冬天种种的没家种了就，一冬个，他等那一，他妈半没是个也不等个是那等不等土不土的，他吃的是那。 俺给伊做主要的，搁这没给他钱不得，等到了嘛嘞，做拿了忙出了的很，总卡说是那忙出了也看得见，但可是了得了，进的吃的是那，可是给搬去拆迁要嘛咯，搬去给拆迁要嘛，你给吃的是那，俺爷妈了也抢到我，总去钱不能这个是那，听见的没把钱，等到可是给伊这路子那，俺让给应该打不起来上这个，应该打不起来的，伊没这这了的。
2: 对，俺们个八千七千的打算，都有康松的是那俺什么不？不，让种种农区里些呢，种块就个种了是个呢，种叶是个呢，县搞是了。哦，等俺当不吃上这些的俺人，嗯，让是抢到个种块就了，一就就这样。俺们个这个得了，搬就个得了，俺们个当个了，俺们个都搞不起来是个离开去了。没等瞧个都搬就养那离开了搬就没土那听见没那离开没里头那些人，人就没了。俺们个搞不个离开就那让人个 听见都让个整个去了，对呀，对错了，总感觉就是一就追查的了，那么怎么了搞不清楚，但总感觉。

0: 中国塔克里斯坦，尼边尼边米内中央塔，拉尔向新都萨巴对巴塔，中国塔克里斯坦塔，乌兹别克斯坦旗，江南索南昌旗帜，迪拉安拉达尔琼北，美东勒新图北，尼边尼姆勒旗，冲这天子，杰克尼边米芒拉，偏巴钦布中尤巴西，曾经能行，尼总统扎巴鲁夫塔，中国塔克里斯坦旗中瓦塔。 杰克尼贝切碰卡给尼姆勒提醒，土木托土古鲁切片，杰吉坦四国级耐久结构铁，共产的节日定时前天，中国坦克斯坦克列瓦集团所挖准备起，七十三八定居行。俺那年上海尼姆勒制作机，必须开口乌错了胸前，却和他尼姆图上海尼姆勒制作了军械没牌的配件三八永久的固定动对越级电缆区，蔡奇塔王毅说，拍照没能，那么就几度胸前拍照的新有把谁？
1: Kyrgyzstan都加对中国雄子亲母华刘江平阳南唐图批评了这一把谁？这个内容呢，别问你去，三年这个对住大话级别次，宋朱宁结果么？结果比主席习近平的，公的彭丽媛，连续得了Kyrgyzstan的总统扎巴罗巴的，公的扎巴罗巴的总统联下的念头，公社区的杂志图呢，新编南北区另外南有。这个内容呢，别问你去。
0: 杰克比主席习近平，年度领袖泽州路上海南面制作局乌索勒修巴马赛，克格斯坦勒集团村镇党委各部的人，三年提前推出大话级别次宋俊宁，中国中央农村人民政协级别控制直属级别习近平去尼泊尔会农村级别，给这忙不，把么端过组别，结果提克格斯坦去解释必须开口说工作些不是。 克格斯坦旗总统扎夫罗夫西习近平天，来见中国驻华的这些的学员。习近平给尼泊尔会龙山级别，给人民会帮忙提难。主席习近平给松懈开前谈，松总领美界给南图龙都长牛会，中国那兄电锯锤给雷县当领前有的。主席习近平给新苏团派，这不是一个努力谈，定时派电子这边落中。提醒四不养鸡，明确计划解孙杨团派村办的解脱。 假期是末岁，主席习近平给电视工会努力了，可完连拍，三月公布新集体，上面中国人来了，体外两百公里协同突破团，中国努力了，体外两百公里协同突破，中国领导了，体外两百公里到突破全球界了，让人突破一把谁？上海两面制作结合快给七十一趟，变作了人呢，年就是说，来里看给们的车间区别，关注一下，七个难学员。
2: 上面李前奇主席习近平给电视广播我这七百马赛，孙杨特别年纪的电台，中国快乐社会局局长特别会在今年六月三十一日七百九天，上海杨磊制作机结合快给研究派的别的杨磊定时多动作谈，上海杨磊制作结合给民办派的去仔细，俺们为十多动作，结果快给杨磊压缩结巴达的空兵用法的各地动作在一起，归属两月结束一把谁？
0: 第零点送习近平去尼泊尔会龙山级别，给人民会帮忙提克格斯坦去结合年轻农村公司谈，被俄罗斯结合农村年轻联控，提醒习的业绩，农村年轻公司被俄罗斯严拉公司，加格拉汉德森就是康，加格拉土耳其森就是哈萨斯坦总统农村年轻联控，哈萨克斯坦去巴哈尔年轻联控，提醒巴基斯坦年轻公司，俄罗斯阿夏青年年轻联控。 俄罗斯哈巴罗夫斯克年轻联控，俄罗斯萨巴尔塔吉克斯坦旗扎呼纳木结合年轻联控，塔吉克斯坦旗萨菲纳结合年轻联控，塔吉克斯坦旗西纳木结合年轻联控，乌兹别克斯坦结合年轻农村公司，伊连伊斯兰集团结合新疆的康索，上海尼姆勒制作结合旗组建年轻托，根据一把谁？
1: 这个内容呢，别问你做。
3: 冲了德国土他们几级聚集，北边城西两个人不啦，他略老掉头，家用途三度组别，其中门外开了七松的阿东什么的，推送了家境内短拍了不得，其中马脚开了一出皮胳膊，军队历史签约。冲了德国土他们几级聚集，北边城西两个人不啦，马脚结棍的第一次，七东行进期末的，正규行进及其中马脚开了一比较上不有，老掉头海南的山东。 广东江苏所七东行进七站所三渡组别集中马脚开了一拍子，卡索索罗加些数据数据的城中出的，加些中国的城中人，加些街的城中级，加些出的城中街新不的，黑龙江的南索、广西、吉林索正규行进图三渡组别集中马脚开了一拍子，卡索索罗加些团结全国的城中阿的。
1: 가자 니슈 쩌구의 정중직, 가자 주주의 정중축, 가자 종이의 정중레고로 승유. 치조 변조 뉴종 롭진, 계지 변조 뉴종 롭린기 기겐 지무와 최판기. 가주 정규네 탄섬 정규 바라 낭로 감세 고인네 냠도 뉴슈 뛰어유대 해롱장다 낭소니 중국의 몽교 우루수 제기 변조 파겸 계진 족준 치세스 구인받다 하난다 광신리 노규 감주 조남 사르베토 에시아 샬로르 초베 거공인받다 디다토네 응용의 균용 고인 내당 사르바 단다 뛰어신유 지송유 용공 계급내 대바인나 규직 남직 염준 계급기 중국으로 사도 조비에 길에 균용내 반응용신유 로데도 규직 남직 염준 계급다 어렵 계급 아베리가 난지 계급기 중국으로 길에 치직다 책동 사도 조유 마저 결국내 대바인나 제주 좀더대 칭의기 이완국에 가져 써봐라 교류유 다와 당군에 다와 조비에 봐라 최대인다 지조리에든 대부종다 시종리에디 샤그드의 서동리리기 사도족비의 치중마저 기래기 바르제 장래 니기 토로 침받다. 중국 갸치베 종래 칭의기 이완국수 균류 치로 친유. 종래대구 도담지겹주의기 곤덥지마라 치중마저 개공기 종래 뜨구 교류주 균류 띵섭도 동왔다. 종래 슉두의 섭슈 렉소 동와 토교 뜹디쟁기 주제 토로 동와 치중마저 기래기 녹등 기반라 팀다라 짠영아 송경치바 종래지엔다. 팀경제 계지전제기 총리를 고유제라 균제매바라 뛰어바제 제대 치소마조 길에 중국으로 시간 소바다 공배토바라 람디응아르베 망와차교 인시 땡유
0: 디글레코네 비베니수 롱아첸 중앙배신 랑게키 타잠규기계람샬동타 부제토로동회 교교를 구디단해 타잠규기계람니지구타 계람숨숨지 수据及杰兰妮妮杰杰杰兰阿玛提达全用的地图切地冷体开进行地图时龙阿前军阿别人让杰奇他怎么据及杰兰妮杰古他杰兰松松吉他数据及杰兰妮妮杰杰及杰兰杰冷体阿玛松超用的下动图把切据行把他杰兰松不地图切别及基金在了杰里提尼坦顿东咱们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杰 他怎么过了他加速下别追了你冷天开心提请我与真正的把他冲动结果写这些就把谁吴志华喜康体听爷特具他出具熊蓝所说的那把他忙起话冷就困难了嘛多没别那把的军都当天 冷天用给甘朗干过家乡生产，也用粗剧节出个组织天，特剧团粗剧节冷茶天，却将别九年天，特剧团粗剧三公天就让俺空别出去，真就去拍在新不新准月节就不是。冷天开心天呢，让爷去吃狗汤，做准切片，准冷日西出去特剧团粗剧团，张白剧就准冷去出不新一把汤。 对南县大塔喷嘴的狗肉切的，推蒙托，比赛土匪空别去针对猛西电动当选。针对接针部，给南宋初期日给草原给冷不同不的，昨年托江牛肉下冬土把的先天，冷天开晴天，借用去比赛拖了动瓦塔，人不能推进度，鬼的东西去把它。我们把钱呢，龙安县军阿边行，做准他狗肉切片，冷在这里等等，西边拉怎么行就去把它。
2: 组军团军官贴马脚果同军了，松动团结咱们才军不是。阶级阶层人最军队军队三队的呢，毕竟军队六千，毕竟超队军队空白新军康去新军办，李鸿昌去。冷天开心的准备起，让爷爷他怎么谈？小军出去，从今儿秋草出去接，这队切片刚在最南头就是一节军不是。
0: 李鸿昌去，听着人家越过了最难听的不谈，开去我们电讯部。我讲听你，天空三百天最难写信了，他怎么点令他，他怎么点都东北最难写感情。突然空白谈，启动南京的牛村天天，你把黑山青浦天的雪。咸阳中秋日研究给谁谈？特送过了信，我说牛日给这些片，厕所给最难写多久就是。
2: 冷天开晴天，腾腾他怎么干过？他多少年把忙不歇，这一排，说这么些满年体会马路青天，眼睛女秀谈，马在女从结果七丫头住就是贵州头就是。对人第一趟呢，先呢，听你特别就追冷谈，绝对追冷些新鲜就不是。
1: 这个来过呢，别别人说，再送就人。 사교배 표현안교주 미마세숑 선주루숑등 강기초배 선주루용라 전두토네 시도중화라 표정 기종기 담대출의 중기에 제출받대 중국전시가 전두리교육한 격룸교육이 최종료진용동초배 양조를 뜻이 재린기 정시다 세윤은의 그룹에 제시 이기라 이십다 세윤은의 제시다 제지체바규 비진기 뒤주의 다와 예배 체니슈 총인기 나주의 초주의 주다 까르망업중의 니예매수 네발의 나공기 랜당 리랑 리뷰 통의기 초반미 나동 니기 점기 격롬 개대 도선의 미시동 예매 슈기 교배 담대 초류 하장 침부 퇴무다 초류 대 지린 이슈 쯔니 점 슈 침부 슈르지 초반미 직동 개개 이 예매 신비에 개종 가구로 립대 사공 대 자균 지린 의주 레고차 둔 점다 강반 이슈 접두 대신 슈르도 이 직제 청마 진나 점이 수배 문진 체유 대십 재린 체벌에 시도 중화라 타딘기 담두 추루기 니즈 튐바네 랑게기 기룽 가고 도균 포베 바라 두즈 까마 충네 듬팔레 고르메 바시
0: 디글레 쿠네 비베네 추 다와게베 체 숨주니니 편종 세즈 총케레 기송 총투 담두 추루기 니즈 튐네 로교게 레튐 비베 닌 나바티 힘바타 기종 가고 타 팔다 니회 체주 지수 통마티 샤동 톱네 쥐고 속바타 니세 조람 뉴르토 송신휴 Sisi nuci juntu shukin tibe wangki, diwe rokyub sakonki sabab nyokzin chiwa tan, zolam shatru la cunzin tibne, tabcho tangbu nyansi cuyub tan, nuci nesu chesele, nuci jige taju le tunje la jenju chenpu chayu. Mingara, nyansi rokyub tan, ngumi ginge juji, nuci jige rimko soge le tun, nushu yugui dupsin yu. Sakwe para pyo rangyong zhong chen tong tong nam ju ne xin to xiong para xing na, ge zhong ga gui ge gu tan ta ni hui ji zu tang bu ti da wa ge we si sum ju nyin xia tong tong ne jo gu zu yu. Chen tong nyur su mi ne sa tu jun pe meng si ji zu yu ga gu ru yu pe rok du ru mi tan ka para gyak ri che yu. Ming ara nyin se zhu lam za zhang an xiong xing yu ba tan, che zhu chen tong gen su mi ne chen tong gen su ke le tun la tu jik du gui di dan di tab jo tang bu gui dong tan rok du le tun 城西 최진 두도도 칠기 공수소 진동기 그리고 뉴쇼 유구 공신휴 다와제베 최순주님께 공무 초수기에 다 까마 순주소변 발립뒤 변종 록팅길레기 지수직 냠수 체바타 지수구 사도주파 희낭 계종종내 계종총대 발을 지수니 사도주바타 계종총대내 계종가고 발을 지수뒤 사도주유바시 변종 계종기 담대 추리기 늦지 포귀기 뜻십 천리 사슈레 신도 충파라 Tekong, ri ni ne chakbe ki zu sabati reng xin tu shur ne ji na tongba kyu ru huba ta. Ni zi rokyub ki nu jie le tuan ka tu zui tam zin ki rup xin yu. Che zhu tu dan bu ni ga da xip chenling ta mi zun chuk du go ju si si ran xuan pa wang chan li hi. Le qin, ngan chui mu tu tu ri ni wei xu tu da xip chenling qi xu qi ru dan te da xip chenling ta ni zun ngun da tong hui le tuan ngar hui ya kwa zhu kyu hin qi ju ba shi.
2: 接种个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
0: 对了，去南岳别的开路费，俺去直接都十几天，少途也费，南岳电动车高速开车都几天，想马车牌牌的，对了，来想去没几万七千元。明个了，俺做他集中改革，结果施工牌的疼痛，接力集团承租人家拉给牌的月费，来请俺去木头读书的作业，等于前天，各自对了，提抗掉，相同的车就行些，就不是。 到我这边是送去年前，俺做拆迁年度拆除基建若干泥板、泥瓦如何去，起来若够读书，集中改革，单独处理些南侧破淤土砖块，若够追拦，咱上俺相信去。拆迁年度拆除基建如何泥板、泥瓦如何去，利用机械，俺做四处穿过了七镇泥阶梯、三内熊梁巨塔岩土，单独处理去，封锁铁板，我不上四七八趟。
2: 短久穿过泥阶梯，封锁铁板，我不需要泥阶穿过来，等着他杀到锁，脏兮兮的，竹篮夹起了东西，有解决不是。七八百万起，到我这边去送去年，集中装备出个六百多件呢，竹篮上就了修建七进水不是。
0: 本周末开甘肃塔卡多留学开个门，拉向铁布鲁南竹卡松塔天柱大年，集中搞个对外施工所入驻来建筑办的教学。干脆七来入驻门的短距离学生，大家按内部切把他卡多年我所积极协助他，帮助办事。本周末开甘肃塔卡多去留学开个门。

0: 普及班陈武喜，普及类建筑人人口多年不谈，三个七万，龙泉阳六千七万间，普及区库有六千七层平。俺村民的建筑塔，俺所控制七八塔，俺村入住读书，接着在去来建铁塔，来把了住的，那些可以，那些入住了，可多年，军军啊，建立起就新鲜就不是。 杰克洛克彭中陆秀公司军队区别读书住宿前的陆桂区别谈，车主陆女就是前阵子所去来屯军队安排的陆秀店铺提，每岁车动去，军校沟通不谈，趁动住宿解约不是。提到这几图，起来给陆军直接规制前的，给咱们年纪出个多军跑牌，冷冻前面陆军女婿有个住宿也不是。
1: 给这些小区人家，我们村子南店前的人民国宝的干果切割不谈，提起图，大娃几位在苏州人，彭州某块几个门槛谈，彭州某块跟宋北如今开个门，南阳我们村子的那起，人国谈是不是的？牛肉不少，面具人国更新把工田切脱，面具人国原来如何做呢？切图，那是破个土脚的，特色汤包，肉脚白马汤，那是破白芒草，提醒三年级肉脚来团没了解了。
0: 确定他接触苦肉计，建立七八十。彭州某块建立部面具人工原来如何建？李国开始，俺村特色汤包白马村新开了白团车队塔，可有了特色。直接去白菜西北菜林，车主人工免口交牌，提醒军统给那啥米的，过去面具节也不七八团推送，三年了兄弟姐弟，那边忙错，几对规矩才有图，过去面具塔，可有了特色前天，人家捏出了德西菜林南部菜的，没错人心给人家团结了，各送他几多七星月节就不是。
2: 나무 최딩기 양당군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군디네조 단달행견의 센시모디니 중앙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성규르 냠자리 제시
3: 디글레군의 비벤니주 사괴바라 따와제베체 숨지소지 닌기 토리 이랜초원의 시도 중화라 계급대 소규기 라라케 링젠도 라리안 바게기 자차유 이랜슝조기 제유세라 베데 내급 겹자 가야 제 매버지 다와제베체 숨주님 어리 토림 뿌리기 닌팅가 잠도 어리마기 라라키 링젠 토기 이랜 이슬람사 지숙마기 미슈 본다 팬동 집에 직제 주유니라 바데 유버시 데니 어리마기 다와지기 링라 이랜라 막된 차주 베팅 당부 인시 주유 이란 이슬람사 지숙마기 대지 세라베데 어리다 이스레기 다딩기 저규 제바티 이란 초기 멍미다 망조 망부 치매수유 자외 이란 라라기 링젠라 제규 제바테레 난주 근래 롱이다 진주바리아 제바퐁이지 제주유 다와지베치 숨주님 어리마기 중야 먹지부이 닌테바라 어리마기 총주 초싱 계주 계숨라 조주 름디 교주리아 제드윈 제바다 총주 초싱 숨기 주규뉴바 쇼르바마세 총주 조승 디니라야 십시 체바다 조승 디니기 제유 각동기 랑자라 지송 쇼규 겐린체도 조유 제 조바시 다와게 베체 숨주닌 인지 초도 총된 차된 숭례 강키 아만 하이사이 부 정규기 초리 중니기 사라 농주식 닌세공 화르모즈 소가 조급 강이 민미시베 평유기 제규 포유 민가라 민느치메다 고요래야 쇼긴 소스이비 닌슈 내급 조름의 제주도
0: 디글레군의 비원의 수 세블루스의 뷰레기 다와기베 제 숨주님 닌티 제주 세블루스의 정규기 소공수 주기 주신 고딘 로베 튼진 튼티 미뚜인 깨람도 쇼르와타 미니 쇼서숨 제타체 유 제주바시 고딘 로베 주신 티나 균 미니게 주주 립뚜인 유바타 티에추 미니게 숨주 섭뚜 겹투 유바시
3: 在你说过年，能行也不点北京去，出个来团来空气，追加出行，出个来团就出现这没把事。出行提，让个来出个来团北京，三不露西城区，开了你呀，你张去错公司，固定老有把事。这个来过年北边你住，而你这家哥的新泽西阿的，特伦敦都西郡哈江这边免得这边团结你对嘛的团结。 这家个年多巧呢，三年底个吉林西吉南，大瓦吉白村尼叔过年节出去捉鸡的，干了么松鸡索丁也买熟，免得吉白团建团圆。团建提出，老松鸡双个了里边几把是吉南多小了吧的，先没过了呀，没军炮有几角度。年多巧呢，免得吉个没几个菜鸡有什么的解决吧的，明个了年多巧呢，年少多有名的金松这边吉不着，看样钱没把着。

0: 조주 가시에 대비지 신저싱아데 틀런둔기 중미 뒤내 그도 멘더게베 튕긴 튠데 민니 기람도 쇼르바다 미꾸르야 메균포도
1: 디글레 군에 비웬네 추 에리 계급 진행 도담 주기 다와게베 최숨주님 야리산나가 테르네베 조종 치미 계급 진행라 다와게베 최니슈군님 루프로 톱갸르 출로 템바타 민가르 페이지를 제타 체바함 야나 가손 참미도 줄베 민나 니슐하신휴
2: 朝中期末结合吉林给来团民呢亚历山南阿地七百叠加雷孔塔民的卡镇塔崔西雷团变形一把戏三个那么做共产生有人研究学院巴桑拉姆拉的人际问题因李前给国人南根到我次令拉的三边拉日明明大吉期俺就老爸的出吉吉明明不吉期俺就乐不出吉吉出吉吉期
3: 俺就出这两把气。长途不便，这就以木器形式两把的气。
4: 密集气这样是江浙切磋。扬州人民只要你，俺记点点扬城西气。
3: 色素康西气，与其闽南用我气。
4: 密集康气，春季也简单，推蒙古边的中华密集气，缩着颜色大，都秀颜色，热完颜色建议。

0: 칠송 지기 유파타 나데티 디르던가 야 덴고 계진시 체규 인시 최강 공마 춘진 지배 왕체 정민 딜러 투 유피 문진 제샤 갈리시 카나티 쿨리 정진키 고제르 덴티 지튠 등미르 총튠 터주겐나 교용 정진키 쿵쿵 포시퍼 세세 제휴 제주도 카나티 솔레비 부장 마이초리 고제 두웨 미규니 아지 튜기키 댐그 각세 댐그라 쳄시키 눈슈 주규티시 만수 어지 나데 칼라 미규피 쳄시키 눈슈 제베티니 로트타 터주 댐버시 시지주샤 인지 변조 직부케진 튜디키 아지 튜기키 댐고 레미르유자 고제 두티 므로 젠테쇼타 켈레키 니슈코 레슈제라 슈겐티세 나르웨 므세 튜토 조시프타 카네데 탑주니 델레 아리게난키 쳄시 눈슈 쳄르당티 탈 아리초 라량 쮸므나 슈수 주규티 인피 문진체샤 아리 쳄시타 총튜엔 레지키 아리타 카네데 총튜엔 탑주르 므고 치쇼 균체 메발 쳄르조신히 망조당키 덩미피 지드윈당키 쮸미타 나디 군진 같이 키캬 총튜엔 탑주키 서규티케 변조타 튜기키 댐코 슈긴 팁시피 심제 지기 유시 아리 총통 쉔보 소르보 펑시 타차 고용이기 레가니 카나다타 총튜엔 탑주 말랑버 제규티시지 용자 제도 아지 베디슨 계지 변조 심조 간키 총튜엔 지기 계지엔 샤오티 카네디 쿨린 젠신키 고제티 다와구베치 게닌네 도규인부타 아르초키 상류 다와 당부 시디 카네디 랑코르타 랑코르키 룰라 마자소 튠제르 낭진 고체 갸징업주파 토르 동규인부타 조니포 터토 마넬레 제보타 서치 주지스 외 투지 유페 문진 제샤 지칭이슈수민해칭이슈두인파폴랭키 원가 남장까지 차군의 전도도 교화탄 듄티 유럽기 칭류 피게티 라제타 시주기 구디니 대외 퇴원기 변조정신기 최감초수 교신 유시 유린기 냠인 치료 진배치 유럽기 개그망표 누구난진기 용콩리지 수진제가 지출了 딩구티 매발교미시 유럽난치 우윤행강기 정실리 원발식비인어 여름 난지키 누구 제출 가정업중업주니 나신 교도부세 난진 제발해 중하다. 내동이시 쟁을 제유 난진 치세 아골 통조로 솜동 시기생 유시. 여름 난지 우율행강키 딜로 여름 난지 피해계 경율동규 자주 주시 접탄 신부둔피 누구 장모 초교를 제규티 변조타 젠수 누퍼 댄자 제키 고요코식토 제유시. 各地主任总队主席普林吉克应对新旧的那个主席具备及天鹅乐器俄罗斯农民了熟悉电鼓的预备他他却女居用工他来自萨布斯克改变同样没被拆不及来向出别同样没被这晚三十八米团不及归你影片提高子你扩出用工他来自冷体那么监督各路玩几个 第二天，青旅里马王别女库马拉克家庭去拆洗土这个月解决下。来日能够给明天青旅给开启人心里女个三位测不及个地门一半，多次多位家给女别女个马拉塔，作品用动个为来日去内部拆个地影片文件解读。 여름난지키 솔레 캐슨 짐시나 코주제다키 인시티 당장락세 뉴주타 뉴규사르퍼 칠소난조유진 여름난지 우린키 딜류당와 둔바야 조둔이치어 캡차체티 남창티 여럽기 뉴규장매 코주제다키 균투정신타 인시러 리기비교 섬시치구시 둔유시 天安门南区北京塘中区岩裂谷林阁，唐托龙儿乔文尼竹个塘中区切切些。大江安区北京区甘肃乌龟中街塘中区岩裂区明文白读书，每天晚忙活，通途边热完这个月节。 Bazirki, Roye Siddha Fula Chongkirki, Chongchi, Solomonki, Sargubi, Chidun, Chinti Tanglin Chika, Tedar Chuyubshi. Roye Siddha Fula Chongkirki, Liyue Rinulutang, Shengbaolu, Mina Sajila Sijouki, Diwaya Chongki, Bailu Aoli Zangtechi, Chosum Chambusumki, Jinsamsu Neyubatang. Tini, Bazir Shalugyuki, Jimjuitang, Soleki, Dine Kijinshishi. Solomonki, Ansu Bazirtan, Junko Yamle Jebku, Sakonki, Tunle Quadre Chuki, Chongirki, Nebub Totodanti, Shunutor, Le Shuki, Kugaptan, Pegeki, Kugap, Tiwe Mawa Dugu, Joa Yuji Jusha. Salomonki, Sogjimni, Bazirtan, Junko Tongtu Jitu Chipe, Mansi Jigu Kijin Sishi. Wengan Tiwe Kanji Wasini, Soto Yenjinki, Nuba. 感谢乌龟图诺森切提，出个塔，感谢乌龟中间了一片，扩住扩住去，些许马拉基，恰巴这个天时，开天如意斯德福罗中间去，一月出个塔，集团轮点接触起，做到塔，感谢金正恩图去，最难是出的，所真去，马内马如东突着有几点多。
1: Solomonki，因为罗先生，中国军人受到军政组批，中国开了去，不只是他，中国苏军主任去组织军队推广长途当天，出个他，受到军政，感谢乌克兰军政查个去，集团论点突破规定当天，给克米普，边角从头眼泪了，第二个开前扩军去有事。 中国开了安全肃静期，不只是土，里亚通桥、端塘、吉王阿妈桥接不塘，三内地区里面，你都你给他咱们来的，不只用了开片肃静查个组员接点下。所罗门开，那年大王举办下，如意三地福禄中间去，湖南新青岳阳中间塘，以及在朝中间去，正王组局端塘下雨。 提醒，按作为内置体岳阳中间图村支局片，三内地区边角片区给孙秀堂推广成为孟西地区。提醒，中区主管区区在这区，按了拍下什么小区，按村中区片区区在通桥啦，推来给桥规塘孟西支局组织，级别是不需开工这几天。 中国重庆人特别重庆江通桥，来请中国重庆市塘二环B日丁十七天，出售劳动塘地塘面积，从团、老师、现在三队所开工所，俺们来去顾客体外忙活休息几天。中国偏改来中环顾客登记体外来过几个，人员越接点多。所罗门去，老师俺们来呢。 教育部明文班读书七十天片，俺们来开工去七十天片，给予老早前去年我们了出国班交换学习。不只是给老们体外忙活，给予奖励，给予别的去，可给体外忙活虽然交国班完成结下，况且初九年感谢预估他，初个年新人教授俺们来努力去个。 不只是去重庆市塘，地区体外忙活，给予从团塘、团内人波来中为批改去，苦个严峻突破日子塘。况且不只是塘，中国岩裂体虽然去团波协会从所有中年，老不是塘，甚至苏州、三对这些教授人波改革进行去。感谢乌龟去重庆市塘，不只是去学了南。 不只是他，中国周围那修建三百六十年越级决赛。嘉宾们们去年时多推送家，拍起这趟卡车特别。文革代表罗辑克南里亚，嘉宾去这期人工更多提拍下，还将全部预备。你懂你是怎么说？亚克内松，这期人工军队安排的，可别信，这没给内松口语不是。 第六轮过内松，最硬切切忙头送我他，这三坡冲着天不当天，这人家公牛吃的，天贵卡几起行不去，他呢这空买不起的，空开的从贵边内松养这又不是。 以及明天在这边牛米图本年托他们也是更别从米图别把这些给中你这边去这种事扩出我是去这话托米牛把这个提示今天这人母体恰子性别地主去互尊人心了普渡贴贴这边去行列团结去蒙西阿德维年先图着四边文件切下你懂你是这批旅压根你送嘉宾去真人温泉退票 party 三年忙票估计从港头参加女主堂从所切不所去能催团入室嘉宾四兄去真人着起我记住车不所者忙不是冲着团入面文件偏着切不团面前你懂你是这样的给个体这日从所去人工 party 感觉主角入团堂成全我立不提切东国家短剧短剧乐都是融为城市日本的松气心头三不得有事那年轮就图几个爱情期这期参与西松人口各批生嘉宾期国路西东西个救出了列图这三婆积极你听啊冲着听不当听这人差别女秀爱为文学推动松血嘉宾给用心来念了听错念这天做起新推了这篇文章问题即当这三篇人工起解析密切可以进行图这个预示你推嘉宾给三年开启城市电脑通过作为文章问题问题可以确定这三篇人工二位马主作息嘉宾给研究起那区别玩是不一样嘉宾去这团规继续新鲜总去你懂你去自助楼团别月光节居民文主文去几个出租时嘉宾去国际祭坛给懂爱表定给接不提对总理感觉送去所给恰遇不是北海道以足球节日期文主文去几个出个时嘉宾去国际祭坛短懂了定给接不提对总理感觉接不起记恰遇不是嘉宾去估计从刚开始图你懂你是自助旅团这三个从个组别起这三个人空这宁不列马会军点没别能随团越近余度公路前新列日本电信期列出给跟切木火松平上野野这三个人空堂这宁别人空估计多别能随提军退团级别文件切下天文这人切切的怕我喊亚呢谈到这人切切的恰不抗议说提早为举给你扩住托米女不提示他且嘉宾去这种事托米女别内区信息这些预提扩住文字图片盲图进行归库年归图着进去嘉宾给用心列目的这公司积极跟国货山本真郎去明儿扩住托米女别内区读书书立于几点多得去看几单呢天文这人跑我堂对地嘉宾去经常二位忙回人工这里忙回都不堂怕立等个月不是嘉宾去行列团结了团员身边呢马内托我堂列去忙回列人民的用途着我所去这弄这进去细菌成为新对堂开到图那边新思博进去细菌点别你共了村子特别难新对去马内就告我他连续接受东高玩教育不是新个林克天地怎林克提人开上识别列前提去参索下面的林克年母体体第一个中央农村年轻七个不离空气别给七人头规制区别七日的钱先不难先就难说
2: 地坛尼克兰给四角订阅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吞鱼坛是不是给切成三不同图片落地不难求
2: 节目对战吧擦糖垃圾农场准备呢地坛尼也偏到月事地坛尼克兰给写不我的月
4: 写那这边这里啊恐怕加倍给你呢最近落地用途不止
3: 来个独立站吧，干活的兄弟呢？旅游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改变你就来阅读个哒。
2: 地摊呢，去人家恰南月。
3: 去年一万钱呢，通过人家的啤酒东土。
2: 给国姐姐弄出样子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死。地摊呢，地摊那么贵都脱囊吃贵别，吃完死人。
3: 旅游个干了，我讲个真心的。地沟个苦肉，俺来也都住着。
2: 地摊去中国。我做草莓念头松勇去
5: 中龙庭年轻里空康格龙庭里中央龙庭年

0: 살 공탕, 채 공탕. 어, 된다고 다 못 보지. 빼 못 보래다. 아, 네. 근데 나중에 저 내가 저 칸에 잣던 동제도 다투기 이긴 것도 되니 예와치는 맛도 용사마리.
1: 아니 지금 밀레 수드브레세야디는 지 망초 망초도 슈윤르지 차브르바.
0: 나서.
1: 다티는 지 공당 롱스치 시야메베스르지 차요르벨케라.
0: 다디 간다르장에 다다 슈인 대박 고네 다 말아레발 대박 야 데데 소르투 오제 레상네 이치 주제난데 데도 다데 데도 몬디 존데 찬도 사리데 좀 체크하르서나 말아레바 고네 토네 다데 소르투 유 차브 요나네 다 말아레베 남타노라 세봉 쿠구레 데데 갑 데두근에 소르도 세보지 하 데네 가서 공드레고도 다 레고르고 다 다나 득점만도 다 다다 봐 되죠 님 맞대. 옛날에 간도 몸보 쉬는데 제단 대비터는 몸보지 드린도 때 심적 탄란 돈 당가서 대바 파 야느고 대바 가리 있는 이러고 심적 빠진 거는 현 대바 파 야느더니 심적 위 거지 인자 대바 파 야는 가서 심적 근데 돈에 다 고유노 다리 빼나 넘바시나 그 뒤는 뒤 갈서 갈지 했다 담다 올린다 오때도 근데 배만 주네 그 뒤는 송야도 몸보 오델 대초 단다 오지 다 방다 좀씩 공리나 당가 죽게 잡시 톱다 그거 공지 톱다 다들 매 차도 안에 다다 문화재비 값을 걸모 보지 대제발에 근데 제발 걸 소르도 와도 파셔 됐네 잡 잡도 잡던데 뭐 이제 따토입니다. 다 가시에 그치 가르쳐서는 좀 롬보 체지 쳐네 티 조마 가르 가르 쳐버려 로와 가르 가르 졸레 쳔바 가르 가르 졸레 센도테 티 그스 투 투세테네 다다 말아레바 롬보 체 요사지라 페먼도 데라 말아레비 소르다나라치 롬보 체지 샤지 요데바 튼도 제 요데바 튼도 자와니네 레마다 테인 차드테네 다 롬보 체 샤지 메데드 아니 조마 가니 온거레 로와 가니 온거레 쳔바 가니 온거레 대지 아니 나마데초 다 나마데초 다 말하지 봐 바이올 손에 되네 펩디 되네 뭐데 좀 도마죠 도단데 좀 도마죠 대가사 인생에 되네 가져 챙겠다 되네 말하지 봐 바이올 손 원하면 미시 가시게 페버리 세노 가시게 페비오 마레 세노 다 페 요정으로 메죠로 오자 나마데 다다 쉐노네 쉐옹그 샤로노 나마데 도용다 제는 나마데도 니는 다다 빼만 주는 게 다 로지 동 라자가 로지 오르고 가지고 된 바데 말아래 바데 로급자 춘주 깨자르고 다 로지 동 공 깨자는 로지 동 잔님 잔는 로 다데 깨자 타운도 되네 데 지비 제우 라는 아마 토세 마다 어 땡 아마 데도 돈 찾았다네 제네 소 바이올 메데 다다 말아래 바 페유나 미시 미나 미시 아마 베주 동 오나 미시 미나 미시 간 다르제 아마데 데도 제네 좀 좀 더 돈 주제 마다 디혼라 빼만 주네 두노 원래 맞지 디혼 똥바시나 두라 오토 튼드리다 어디 단데 되지 데네 잡아시 맹가 다다당에나 동생 가시 제디 거선 참도 남케나 지 다짱 세네 잡아 다 차데 바 튼드리다 다짱 세네야 잡아 세라 지화 오다 튼디 다다 아주 카키는 지화 조토 지화 어 튼다 차데 바 튼드리도 다다 등 아주 지화 조토 지화 지바 지화 어 이게 좀 좀도 잡아 잡아 제는 타도 남게 남지 짜 텐데 잡아나 차이자 봐. 다 다른 아주 배만 주네 테노나 쉬한데 쯔운데 나 봉세 상가다 나사 나 바늘 보나 봉세 좀체 제스나 대도 짜오도. 짜오도리 나 봐. 나 봐 봉보. 어다 나 봉 어 대체 다 대체. 니 봐데 나 뒤다 레차 공보 여 봐. 그거 다다 다 이렇게 돈 잡제레 몽보지 로모 봐. 그 배주 동도 몽보지 동도. 로모 왔다. 강가오도 밤주 강가오도 소아 강가오도. 대대초 그 그제 대도더네. 리드 리드 비그나 바톤에 다 자서와 제 오저 근데 좀 봐데 강비 냐자서 그 니그 다 나좀 늘 냐자서 공좀다 대발 냐자데 테 가르쳐도르세나 티 냐자데 개반 공제 그 냐자들베 잡아다 다 리화 놓지 종도리스 되는 아주 타라세다 타라 타라 타라 타가 타라라 다다다 체기다노 타레스 돈소와 오늘 전에 타라르고 라라라르고 얘는 칸에 로이 비카스 레스 돈 엄마다 제다 라다 사뇨 다 두르베는 단조르데 동모보다 제바데 카르스나 땅 파진 자오랑 파진스 파진 켐보가 짜데 다 짜게 잡아게 짜게 네모데 살 토그레 조다 짜살 두진이나 땡땡 콜 잡아올레 타주다 짜그 잡아 올고 잡아면 짜 짱고리지 그 짜산 돌리고나는 리송네 마도 돈 차오 말고로 보 소쇼 송네 말에 디인도 파진 캠부 짜 잡빈 네모데 살 토그레 조 따라봐 저절그 다 레와도 튀나 고노 고와 다운 살 탈 텔로 로로 짜자 토그르 정도 어다테지 나바데 나원소 잡이 돌러 좀 계속 나바 고 잡아 쫑로 요바 쫑로 서고 어주 쫑로 江路塞的，咋了？江路塞的哦，他日巴在那，江路塞那吃的，他可，他菜嘛，他给腌完，带着嘛都开些嘛，也不在乎，就是开些，菜都就是干，大家可菜那那嘛菜都，可日巴的可，日巴塞的可嘛做，我提吃多的，日巴的热水江开就过了，他日巴的热水江开，他那个工作学嘞，我俺嘛搞不中来的他。 俺们干部穷鬼的，大大俺从我家家的那里，咱那炸成部队的这麻辣酱，俺们干部这个差不多的。俺就得家里啥事做着呢？那俺们接了，哦，他没干吧去，没干去。我尼玛乌托，咱干部乌托，人部乌托，人部乌托，接给。他娘娘的这边工人，这边个这批的家伙，他谁不好过着的？他天天去，多少顿呢？他俺这本身个干强，兄弟个切去。
2: 日币给半都比给掏点儿，俺不用当，就专门来我炸。如果俺不用当做，我炸有的就专门来我炸有的。炸日币如果，就在龙门玩儿，再做他狗在里头去。如果我不去，日军都说他过了他，俺们打送过，光打就搞的那他日币写的那不罢了，等的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的他日币写
0: lōg tōn rīpshī yari, ngī lāma kī tōn rīpshī yisū sēnā, tē tē ngī pāma kī tōn rīpshī sēnā, tā tē tā mā chū jī amarī. Tē yī rī nōr tū na tē lō jū kōng tōng kēng, cī tā tīng kēng, tēn rī yōng kēng ngū nī kēng na, tē rāpa mā tō rēpa tō jī tē tā kōng jī tō mā tās, tā tē ngā rōng kī shīm jō wē lī kī kā chā yī. Tā yī ndā kī shīm jō wē tō kēsī kōng jī lī kī nū bā, kōng tūn bō, kōng tō bō tā rā wū na, tā tē tē tē rū kēng lēn jū rī, tē rū nī ngō tō kā chā shiā jī rī lā yī tō lū bāb jū rī, tā nē Chotso kaal chabdawe che tene, kesaan thongpo kitoon tene, shi chojo tanda jirida. Tata tezo nana nga zu kesaan thongpo we mawe ko mando, ngane to ne nga tsa kaal mende tawa jito nga, nga zu pangda de bede tena, tene, tsapu guna, lamba palewa, tongmo guna, tongmo me de seba chome wa chi, tana, duyo na yagyo rahma da. Te mara tsa du nekab tena, ka zon nandu jo tanda jirida tenso.
1: Gela ki rebe zho yi cik xie ji, kanche yuwe si ji, gya je sen zho lingye le ji,
0: Nyechuk chenpo goda. Kome chungwa neche mazong le nyamon chungchuk. Tati rabi chode dare dare bin thabje matata. Koi hachung nyechuk chenpo. Lakbar to dare nga zo shi ngundu mzibi chehu se lo chungchuk. Tane pomo mzime se pomo lo chungchuk. Ta penna panna pache jamna nra, temi ki kora jamna nra, nilo jamna nra, pomo nganjor jamna nra, temi ki ko kare zuyo suna, hajung ki ta zubo de ta kongta nyencha tobo chi kota. Ta pando kongbe tabja zilis, ta di zenyam di jencha ta, ha legu bi ngoma nga tsui ta ta zhunghe no la ngolok se mo mongpo jo re. Ta deso ngo re tena lo re rase ta, pe ta ngo de zenyam chenpo yo ba. Ta tari nga tsui tu chawiong di pe na Pandu kumbhe tabja zhili, ta pandu tsonung chakurwa. Pandu kumbhe tabja zhili, ta hajiong rintong chenpo, pe mesipi ti kardab da nyenchok da chenpo. Tsonyong kumbhe zhijia zhili, zhijia zhili. O ta tanda ka nyenchok da, ta ne tingi chichu pusung chobo, ta ne tanda chi. Sali sili njobja zhili, ta sali sili ti paru tanda long demnyo chichu mobo chi. Sokur sumchi lukja zhili, ta ne te yong ko sokur sumchi seyongde nzumdong tena. Tani nga zo so te zo ten, zom te zo ten, o tati che chu de rigo. Zima rubu rabja rilis, tani zima te zo rigo. Rubu siri nabu rigo, rubu de rabja rando li. O tati niki chi, che dordu na lukun chung ru. Tani te yin kartab. Tani yin ka tani zom dong, nam jor ten dong, gombi ning jo rigo. Bamba podong te zo nyam yo ba. Tani nyam zon so la rewa nimbo yo ba, tanda jiri da. Tata dong pe na, tati sando yondo, tani huma nga rong zu, Tiki ta rogo chi langu chanjim tu zub yindu, tenchin ki reba chi dendri wena, tani shabru jawli rei sena ta tani kecha ore. Ta ti loju ngubo re, tata ya tundu wena dendri zo ore. Ta ti zodu ta ta sa yare mampa li cha cha towa yo sas. Ta nda cha cha towa se du huma sumpa cha ka towa sena, ta nga zu chungpu kor de sumpi yo se re, sumpa chemshu, shele jakar se du zeto osa ka tenet zo re. Ta sumpa ki teka te du pun de la kare se ore sena, 짜그토와 숨바 짜그토와서 하종기 짜임보치 다니 몸은 담지 다니 파

그르추그르추 세전에 대서요 마리니 딱요리 딱요 딱카 요글레이 야르요 야라 요드모 돌아가 삽셀레이 마르요 마라 요드모 돌아셰 삽셀레이 보라 거르추 드디다 아시 보라 거르추리 렌디 렌고 마히나 아시 보르 퉁저리 사칸이 칸라 고레메 야메나 lalai du mo dangda bu nin ca lai du le yang me ne che sere zhong la le zhong na ti nin ta ta du me yang me na ran ban ki la le ma pong xie ga zha de du le du te re a xie kin pong le ri ma cha mo ga da de re

야 다 예셔케 엠비보 봄마제 용호처럼리 마제 메라야 현차롱라본조디 다마도 현지보리 마제야 아시호르키보리 마데 메헤마르보송 라보첸다고야

바리 총고 에닝게 자랑 냥제 저기 지종 돈달네 지종 가고 라모 형제 바리 지종 가고라 제비 자랑 냥제 저라 지종 가르레 네제노 도첸 서친보 보여 바리 지종 가 지비 녀셔 저년지 르레 네서 산전 전로 추도와도 자노도 처자지 저와 치킨지 노마라 혀게 저비 치체 녀겨와 딘들 카바라 온로 쳐다 제 바리 Janonka njewa chikinja kapar unto na lewa ji ganyan, ji gaji lewa je lewa chodong, yon na lewa ji ganyan, ji gaji lewa je lewa danyan batong. Tsajal jan njewa chibi, manha noma la inki tune hyogyo zubi, chichi nye yeti njewa kapar unto na lewa ji chow, ji gaji chow ji je dan, je chow nga, yon na lewa ji chow, je ji sang lewa ji, 레고니 저단 레고가연 녀월로노 녀모종께 부제 치딘텐레 도저동데 녀면 시결을 내자 텐레라딘데 몽초자 용보판에 영화제 예전 노로지다 동보네 딘베 봐라 종대 용자 부제 텐제런도 고르처 녀동 예자 산초 소지동 천초 그동 예자 선바동 총보 고르처 지동 등자 녀셔동 제동 승자산에 대송 제동 그자 제거와 문초 제동 자미 단체 텐덴라 용보 거르처 제자치미가동 그동 제자 용지라 끝이 세야바리 결론 년도 년도로 센터 도따라 제와서 년처동 조하야 련들의 시비 방개동 년처 연어 로창가 조대 교중 비례 지구 년도 조여 추사 녀저와리 도야년 된자 지구는 방개자 연어 로창 순추 조여 추사 리진 초교동 사제로서 제康老林 내면 시절의 년량林 동시에다 다중수 농장 편상조라 남반 람인 나조자 지구노 혀야바리 생각나봐줘 Tindi dusia sanje nindak xiu zara. Xiang lan daga lekunye kede xiu be lechen jindo xinru nung. Dalhinji demok.

0: 생기 도구나 봐. 띵디 배경롱띵님띵 리공 감계롱띵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레진 내가다 참교진인 레진디 좀리다 닌정 형킨 로장 히럽 셰셰 친구난킨 잔소 핀소 라지세 다야모.
1: 中龙青年青里口唐给龙青者西比兰一起被连青西比兰一安居连青像啊罗中主播中文错以黑鬼比林家西下卡街当不就看个林家西下卡街站着西格我啦罗中主播中文错以黑鬼比林家西下卡街我就是这音可是 콤바노라데가 상구숑나 조보 조조오든주아당 야나 종거 저저도 메좀바당 고숑니 조브르티구 가시 살람다 로저이 자와솔란조게 상구숑나 조보 종다 콤바소메 비살란조아당 야나 힌동거자라 조브르티구 사자 강해도 여자 상구숑지 센첨니 간사 조무종와 니제도디디 이윤제 니카 잠링아 다지시니 니카리 타탈시구 야카 조잔니 로마르초가 상다 하양수 로조토피 자자 니사란조아다 라도 자린진바다 로그유비 오돈도바지시나 토제비 니카 첨보여시 친도 로탭다 로딘 로그지지수 비슈시겐 하자 잡자시구 토체라 미줄리메피 로그주오도 송나 로제비닌카 침보요시 주부촌촌초 안초난주초아추 무 참미주미라 이치심으롱 가시 친다친라메듀 무 참미지 고동나 고심으롱 무 참미지 카바용가 가디 친노루니지보이나 무디 루니지보인피 뉴스심으롱라 침무 무콤비 中长子基础接受洗洗处没参与者新别拉西党什么基础处点错样林木中大东没参与党中你自然党周格卡心灵基础中木中没参与者浪款了都木中今的亲了没对轻松行动中党也能容你切据没比三郎党冲空人过龙中 장외 춘장수라 조무송 살랑동조가 이윤 린제라 따지시크 랑콘론도가 고당 라바 개콘실라 심무송 용랑동조가 이윤다 훈지라 따지마지나 랑콘다양나 바바솔라 동가제비 닌가유 로종조부 조무초 늘라 니체나라 성구슌류 근자시구미다 로금추바 근제시구미 뒤준초안노 린자티라 저저건자시구미소 린자시샤카제응오조시바인 조보천초이 린자시샤된초 세보하고용인시 샹라 부주콩가 린자시샤카제응오조시지인 부주콩가 로순조둔잔니지발리 부주콩기 니발초그이 채소랑기린다 초그디탕용와 군디시바디 샤와군체 조네도종토 초기초아담담던제티 林家堂, 초주, 대성가 로소동디, 车个如尼拉, 송学习品都희당, 女巴通대수동归巴디, 세보동유, 顶个这车个蒙切瓦呢, 可惜是, 不就公你, 车个拉, 路易林铁皮, 顿间母兄也切多, 李根卡希黑皮, 我送了东南休戚西铁, 车个秀了如贼西巴, 刚过西巴堂,

0: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Xiojian.
1: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Xiojian.
2: Senge Lianjie Kongkang Zong. Derin Na Beda Dinbe Cui Chuji. Jida Jibe Cui Sanju Suji. Reza Dawa Ri.
1: Tengdi Lianchen Kujun Nodun Zuo Na. Hyo Ka Ge Hyawa Chundab Yedi Muntu Hizhung Ki Rirui Nuiqe Niesir Ruhu Lidun Bayun Bikora.
2: Ronzang Tengkang Bu Nece Pukla Da Ningka Dung Ngami Jinsa Lishira Jingu Tso Bikora.
1: Gama Cidin Ji Hizhung Ki Rirui Nuiqe Dibdun Ruhu Gundun Bui Ru Niesir Ruhu Lidun La Gui Dung Nung Bikora.
2: Zhongguo Luxiu Nzuchin Tso Ba Chulu Mo Yige Ju Ciye Gangso Wa Ruju Rukha Ki Gocha Dung Zhubu Jidong Ki Rere Nyeche Pukla Da Ruju Lidia Hota Biye Yebi Gora.
1: Hizhong Zong Du Ruju Nguzo Khan Da Ngin Yoba Dang Yuhira Xia Ju De La Ngang Yungwa Ma Zi Senkang Ruju Chile Kibi Cho Chong Nibi Gujui Kutu Yue Di Nuchi Ji Ji Simsui Li Dun Ba Yuko So Yu Ju Yin Xiang La Lian Qing Ji Nung Dun Ki Chang Dang Zin Ru.
2: Nyeche Dimara Chabang Baba Di Jidong ka rire neche nyingse rujo le dian pe jira kanyin chimbo zu ye me. Wen chong tsu ka ka mul tsu jo tong langbo xiong wa le dian hota do ye bari. Ta cha neche po kala zo war kang cha ka sang je ne tsu jo le dian do ye jen. Jidong ka go la rosa langbo jile je zong ma du te zeng jia zong ma xiong sa ye bari. Neche po kala da rujo zi kin zu ca wa jindi zi de rujo le dian pe ye ye ba dong ti bra nang zhe Mūtai kīshīla ngūzū wūntiñ jīgā yabā. Ngāzū nīngkā rāmbī sīgā yabā, nīngkūra jā mōngcū cū rūjā nō hōtā xiobā sū, ndōrā nā cōmē tūcī tāngzīn jā mā sū jā bātūng, nīngkā sīwā līdiyā jā bātūng, rūmū yabā rī. Xiānglā tī guā jā sāngcī xīgā yān, jidā jībī cī sāngcī nyā jā cīmō, jī zhōng zhōndarā tā chāpā mbō nī, nīngsī rūjā tōng rōlāng xiong jirā gāñiñ chīmbū zū yī. 清刚的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集中中大了 바라 산 예비 우디 자니 침보 예바리 된장 긴상 자지 초저 르머주 초저 니라고 바동 타바동네 냥데 긴상 제데 추 체사 제비 전당동 종로 쿠주라 르시라 님보 제바리 랑여 좀아동 로랑 니보 제살라 사도 원제 띵보 제제 메비 메도 마랑와 예연현 集中中的了年阔的家中作靠给蒙族族宁夏的坚定东阔来东里都靠一眼呢你去扑克了的杀到温州几把街农和他小弟宁夏的如旧两点别家的如旧公里街把里集中中的了不用中作我中嘛不想给你去天津我做杀到温州几把也第二节了你去蒙博天一比我作用先到清明章可做我农嘛爹妈托马人把休息上班了。集中中的了让我中做我中嘛都定你休息。年代了差多我给龙哥了等切也切切也去上班了。人家切切动不动干嘛也切我也没事。三个别你切扑克了呢三节各完如意狼巴了的萝卜热年也把动。列点把蒙博写给查到狼族的结构滥用热年呢多清博写三个边章的一笔龙虎的西部地多少一笔马子狼章的要笔龙虎滥用其实蒙着我多清博也把理宁夏如旧之人没聪明容易了宋江要不及鬼笔真可这也把理集中中的了呢那些扑克的作物初始接杀狼界里面把动初考个如旧多小家听蒙笔见物集中高过冬把它接来接着马都提升级让从马用生把冬你这扑克了的从马策划真的接的你是如旧这一把的满冬债员加大了冬冬大了无得如旧这边农民通解业间 제대 모모 니도 바동 메제 르마동 로죠 저진 다다 니조 제킨지 타동 틴동 긴상럴까 손제롱 거라 무출라소 로죠 도효자 니제 포클라다 예유 옌디 제대 니실 기절려대 별동 별모인바리 던조 제 니실 기절려대 별 커버 예종 촌미에 깡을 터더 치시 제대 로노 거에 내게야바리 제다 집에 제 선제년 제 저조 계단보 계대 이르자 티브라 난르용 라용 지종 거거와 대워커더 로조마나 제린동 초와 코체지와 참바리 니제 텐지 지종 거거와 대제지어 크콘사 르레지 니제 텐보 온기 거초 몸보 잡아동 제제 선제년 제 저조 바라 거초 니지 처 제나 댄사에 바리 저러무 니세 롱조 잡아동 저제 중국 네발렌라 로조로 허다제 바리 다자 로조로 무조 까다 민들라 뉴스바동 폴론 로조 티지 치레 케바요 네발레 네제 포클라다 뉴스바 마지 네제 포클라지 니바라동 송카라 치치 중계 소지 차친까지 도제다 뉴제제 바리
1: 중앙 롱티니 제리 코니 바윈디 추러 让用吞功比一种暖气空间年时立即理论效用的本国做法大人在闲呢三一级暖气年卡签约内级定开学白日让用吞功比门卡的前来来的都有云吞安的昨年恰如吞过堂牙错龙学的聚集他国接了没点可控业的暖气吞你恰空所对顿提热堂年卡了一些不满些，拆迁女士人着了想法大，他国集中做单，国的设计所做的可控所，三亿六千国的片约，前来开完机两年，前者的七八单，三月五日大约也就送了一点，三亿六千年卡签约，你终究要被催的，年卡签约你节约吧，定格的七月节订阅，让用吞工笔，初学批人莫名难着单。米也古也一百多年，大约千年一遇全国端盘的炸。日遇天空节年天，大约千年一点，日遇六个多。给得当，日年为年天，大约千年元旦，军队东局三千的端月八日。大家来看那半年出了，两单位接触军吧，让兄弟的主席干嘛才登记？现在送去你的公墓，其中给日遇女亲得病入院，工作比弱，年时入院理论了，关东农业八日。两单位解决了五月，让兄弟的局里主军把人为一，关东理论做兄弟行。车震女士多当不一，单位九月，中国三用局的局长王坤堂。两单位解决了五月，让兄弟的局里主军把电把连托小一把人。从地图，关东的学校七十多万单，小卡给多少，贵的也不黑吧。小有年跟车年这些吧，若学里给人称年多多几些个把单。前年的退休过年，决议做完单，大约前年单，我们到东乡七十多万，学团两千团就干过，乡镇下东两学期一个吧，女校有个立车，点着多单，现场是年，人家给点个人也没人了，卡点就贵些点一百日，现在送去你经常做，干嘛才点？要让你这种想要多排年，入学前开门那单，干嘛弄闲？空给前年退休。规则也不限年龄，个对马拉级别，所长达不当头。年少有个初学理论也不准的。虽然陈长苗讲吕洞羡慕容易，羡慕不热。让小中介朱云把赵鹏日月羡慕着，羡慕不热。
3: 三军人年长年轻，当个送着局长来得级别高空。

0: 원진도 무조 때다 집어야 좀 갈래 커가면도 로니자 파야라 강을 쳐도 로노 두전 된도 저래와 예지 삼바리 년따라 휴바 더그 인진 집아도 니모 니세자 내가 더차지 무조 진진자 랭긴 크게 바손 텐도자 로소보라 타정 중세다 더제래데 허다 되게 봐도 콘라 나네 자용지 나조로 뼈종가 지지 친이 타바리 다딘 내전 단다 공개 동롱비 레디언체 허다 혀겐이 바리 바송 덴로지 나 효체전 예비 무주 와지라 희진민도 공더 구코 예제 너그라 무주 저란 로제 연시 삼바리
1: 조양 롱체 님체 리코네 바윤데 처럼 베종 희종가 구로지 루지 뉘치니스 루휴리 데 문티 바이여진 효카게 혀와 준데 희니 그스른 계송기 리든 카야보 주긴여
2: 协助总督我们组六十三七年八档 东周协的若学门大当 银行拉所讲约经第一中国江长马布林组织现代级别国党对统大东清学德顿多批所有八日大天津俄组的大农中央给解决了东追西北格斯俄组约了北上修中介人卡西中给解决了东追西北格斯俄组讲约经大东以南咸丁开来党咸丁没给解现代级别俄组讲约八日三国别黑土熊也拿 这个俄组六十三次集体给了南侧破壁满足了俄组追杀党门罩瓦的南侧就入学理论党规则三次集满足及军库党队内天追林年把协助俄组南侧比及雷顿比继续动画党热夜年六个月间军库的一点高下间年满足他入学门天拉到追究俄南侧团办的大把的协助总给俄组六十三次集 中央党北上军中协助集结农委给是俄组卡吃脚党年冬季冷月经最近年退多他上对马的协助若学习被杀工党用了罗素金内村的美丽俄组东追协助的俄组无为恰金党古学习入南了三月协的俄组对土多他上对马的我觉给送协助车间女士不应给社党俄组给送十四张王朝仪
1: 这一天呢，若学问他来追究，感应是拿空出他山对马的月饼，每顿一掐金，点的没得，该吃鸡、卡拉鸡，那顿他就一律。继续的，女子普遍满足了追究，女子普遍满足错几率，规则实在卡多，不约，一年扩错了，百个人对接若学习别，就来弄，规则一律的女子点着规矩而已。在马的安全，给是黑的黑茶嘴呢。
0: 内测不过年内测内测了立刻当业绩下就能做成下就引起损坏吧这中央农村人车列矿呢你这边是了内测天气内部给这级别蒙族家做一年连了不及业间先你说列个用让眼过作业明日结构车天跌动二零级二比先你说为日期开发集中中大了等于你蒙族事儿接的扩作动就出蒙族的鞋的先你说到这个吧这 三列兄国把中作动集中中的了冲杀中作我蒙族给这介绍了明天八动日期开别蒙族了卡大

그렇죠 그렇죠 세준에 대서요 마링이 딱요리 딱요 딱아 요글레이 야요 야라 요드모 돌아가 삽세레이 마리오 마라 요드모 돌아해

야 탐세 두께 보나 퍼리 다할랭마 안키 에보 두고세랴 다할랭마가 무두 본조르세 다테네랭라 본조 표세야 야르보케 사키 까세리 에호데보 무두 조고아야 레케스 칼라 원기

나이 닝바다 나이 기바 다 되니네 나이 닝바 된 가서 또 지시 요래더니 대단한데 다 나이 기바 대 나이 닝바다 또 좀 먼저 사가 차대가 나요 봐 어디 대소지 거는 가서 또 지시 받던지 아니 대단한데 때 먼저 좋았으나 보지기 좋아 담보도 가래 있잖아 아 다 자랑은 놀라 나이 닝바들 라스기 리스야 대리지기 때 요래더니 왜 자다 시진저지 파모지나 아니 나이 닝바들이 다 민라드니 리스 샤와스는 죽여요리 데인들은 나이님아 리스 샤와스 야니기 리스 샤와스 야들었다 가느라지 고아질랭기 바니 나스인데레 데인들은 다 리스 샤와 히반디그 아니 리데 자이찬이 샤베 예라고기바 아니 스데라니 체인바다 리스 샤와스 야기 샤데 셰바포안 셰바가다 조아든지를 고기바 데인들은 또 노르츠데나 아니 샤베 예라 샤와 셰바스 야다 덴직 덴그존아 보지 차디바 덴지 샤베 예라 샤와 셰바스 야들이 차디바리 드네 이늘다 진지 그다 칭이 되지 고된 그 돈이 되 야바이나야 아니 나이 님바스 야데 자위 차니 아니 샤와 강히 제자 그다 샤위 열데 아니 조지 된 거 여봐 마돌로 샤와시 비그 뒤세다 샤시 비그 되니 그바 라서바 된데 마이 마 조데 아니 샤위 열데 아니 된 거 여봐 된데 그 나이 지 바데 리스 샤와 히비그 아니 아 디크 돈은 다 미디크 돈은 가서 강아 강산지 아니 가서 니히 니 특 비존다고 왔다 들리지 차대 바레스 뭐야 리스 자와스 아 따텔랑 가서 베진 아버지 야야 바이나 따디 보여리 베지 야야 바이나 하장 따디 보든지 요리 베나 아니 장라 로모트 다바는 소이마이나 장대 지리잖아 아니 리스 자와 히비가 리더 자위 예트 아 라히바다 라딩 체들 아니 로몬드스 야니 아니 샤와시 리스 자와기 샤와트 단 정겐 셰바 보스인 바 땡가서 니그노 사교야 말이 어디는 장라 루몬드 히비가스라 샤위 장데라 아니 루몬드 샤와셰바 데조 된거니 샤와 루몬드 샤와셰자 그 이렇게 아니 장데인 봐 장데인 봐 데 장라 루몬드 히비가 이제 라닥 체득 니바크 아니 샤위에데 된거 봐 된지 제 된들 딴 데다 발라 치르잖아 아 나이 님바 리스 샤와스 그래 근데 드라 님바도 가래 있어디라 아 땅 안쪽 나스나 몬도 계속 좋아지긴 나라 샤와 단 라덴지 체단 샤비 일 야나 샤비 일 응고래 아 야나 샤비 일 단 라덴지 체단 샤와 오 너다버 저차 숨 초바 짠지기 알아서 너 숨보 저차 초바 짠지기 아 드니 아 나이 니바 임베 에첩스 약간 너나 샤비 일 단 라덴지 체단 샤와 숨 샤와 숨보 초바 초바디 아니 라덴지 디 나이 니바 임베 에첩스 야 드니 줘요 좋아 되는 지기요. 다 좋아 안 되게 돈사 가서 생기지 땅 야바이나. 그 책을 말해. 난 더 좋아 강요를 세니라. 샤위 예를요. 라디지 체요. 샤와 안 됐은가? 영행게 나나. 나이 님바 영행다. 나이 기바. 이기바 영행. 네가 요 봐. 니들 나이 니 이거 제바야 뭔지 안 됐다 보겠다. 아, 가르세 그러고 베직 돈이 온 거요. 어, 샤위 예단 라디지 체다 샤와. 너서 뭐 좁히고 베직 돈이 다 나이 니 이거 제바 온 거요. 데인들 가서 공 베직이 야래. 베나 다라 자신 다바는 쳔바이나 다디 샤위여지 라디 라딩 체리 자신바데 샤와리 다 디가슬라 샤위여다 라딩 체데 샤송부 여르데 메자 네다베데 나조다 스드벤지 진나데 지바크 예바 나기시바이나 늘 나이 예바이세지 젠세치르세디라 다라 자신바데 그 샤위여 다들 펜토그레스 다라 자신비 기바여레스 다 또자바 그러와 다들 펜토그레 젠세디시나 너다베 나이 예바세기레스 다 데마인바그 데마인바그 베나 샤쇼선로 다바는 쳔바이나 샤슈 존조 다바른 쳔마이나 아니 노위 샤와데게 샤위여 샤슈데라 펜도 가게 주요 말이스 요 펜도 토세는 세야요 말이스 데니 인들 데다바른 쳔마이나 노위 샤와시자게 여데 샤슈 연바 짬데마마도 데라 기반 가르 미스 가게 지도 된테고 말이스 데니 인들 데라 샤위여 다 라데게 체데 샤슴부 여르데 윈자코 샤위여람 데난 데빌리라 펜도 여바든지 기때메다 바연자 데다바른 쳔잖아 아니 나이니 바사게리스 데인디로 샤위여 다 라데게 체데 샤 여바 짱지게 나이 니바이 에체스나 마체 아니 가서 베지 양우디즈 따따라 짜신세나 룽네지나 마크 르다바 로와 아 아니 짱보라 시젠다바 따 덴데크 가서 베지 마모지요리 샤위 일라 아니 펜토픽 로와 샤위 일라 펜토퍼 뜀비게 덴데크 라랭이 나이 데소데 나이 이바가 노리 가지리스 와 덴데인디라 마체스 기바기 존라고 요리 아 예스디 벤치 루나기 시바이나 데 좋아스마다 강아리 세바이나 와 수도 벤지 루시바이나 샤위 일라 펜 도바 짠지 좋아 짠지데 짠 코나데 아니 아 나이 이봐 이비 에치브스야 되다 너도 제가나 샤위 일라 펜도 아 땡비 그 라딩

0: 아들 사다 떠온다.
1: 아, 오지.
0: 내가 남자라 남자.
1: 오지.
0: 살 공탕라 채 공탕.
1: 오지.
0: 어 텐데다 오다 못 보지. 배 못 보래다.
1: 아,
0: 네. 텐데 나쯤에 저 내가 로츠 칸에 잣던 동제 동 다투기 이긴 것도 되니 예와치는 맛도 용사 말이.
1: 아, 아니 지주미레 스드브레세야디는 지 망초 망초도 쉬인지 차브르발.
0: 그래서
1: 다티는 지 공당 롱스치 시야메베스레 차요벨케라.
0: 다디 간다르장에 따다 쉬인 대박 고네 다 말아레발 대박이야 데 소르투 오제레사네 이치브즈게난데 데도 다데 데도 몬디존데 찬도 사리데 좀 체크하르사나 말아레바 고네 토네 다데 소르투 유 차요나나 다 말아레베 남타노라 세봉 쿠구레 데데 갑 데두그네 소르도 세보지 하 데네 가서 공부들 다 내고르고 다 단다 득점만도 다다다 받으죠 니 마티 옛날에 내가 간도 못 보셔는데 제단 데비토는 못 보지 된도 때 심적 탄란톤 당 가서 대박 파 잔으고 대박 가리 있는 이러고 심적 받친 거는 현 대박 파 잔했더니 심적 왜 거지 인자 대박 파 잔은 가서 심적 근데 돈에 딱 고유는 다리 빼나 넘바시나 그 뒤는 디카르소 카르체 단다 만다 올린다 오테도 근데 배만 주네 그 뒤는 송야도 못 보고 될 대초 단다 오지 다 방다 좀씩 공리나 당가 죽게 잡시 톱다 그건 공지에 톱다 다디 메타도 네 다다 문화재비가스 고르모 보체테 제발에 데데 제바 콜라 소르토와드 파쇼데 데네 탑 샤브루 잡던데 몽보 제 따토마다 다 카셰 그치 가르서스는 좀 롱보 체지 쳔네 티 조마 카레 카레 쳔우르 로와 카레 카레 졸레 쳔바 카레 카레 졸레 쳔도테 티 그스 투 투세테네 다다 말아레바 롱보 체 요사지라 페먼도텔라 말아레비 소르다나라치 롱보 체지 샤지 요데바 튼도 제 요데바 튼도 자와니네 레마다 테 인 차르두테네 다 롱보 체 샤지 메데드 아니 조마 가니 옹그레 로와 가니 옹그레 쳔바 가니 옹그레 대치 다네 나마데초 다 나마데초 다 말아레바 바이올로 송네 다네 펩드 다네 버데 좀 도마죠 도단데 좀 도마죠 대카사 인세네 덴데 가자신 괴다 다네 말아레바 바이올 송 원아 메시 카셰게 페베레세노 카셰게 페비오 마레세노 다 페비오 정도로 메죠로 오자 나마데 다다 쉐노네 쉐옹그 샤로노네 나마데 도용다 제네 나마데 도 니는 다다 빼만 주는 게 다 로직동 라자가 로지오르고 가지고 된 바데 말아레 바데 로급자 춘주 깨자르고 다 로직동 공 깨자노는 직동 잔님 잔노는 다데 깨자 따운데 때네 데 지비 제우 라나 나마 토세 마다 어 땡 나마 데도 돈 찾다 때네 제네 소 바이올 메데 다다 말아레 바 페유나 미시 미나 미시 나마 베주 동 오나 미시 미나 미시 간 다르제 나마 데 데도 제네 총 총토 돈도 제 마다 디홍라 빼만 주네 둘로 원래 맞지 디홍 똥바시는 둘로 오토 돈들이다 어디 단데 되지 근데 잡아시 맹가 다다당에나 동생 가시 제디 가선 참도 남케나 주다 땀 차이나 잡아 다 차대 봤던 데다 다 땀 차이냐 잡아세라 리화 오다 던데 다당 아주 카키노 리화 조도 리화 어 들어 차대 봤던 데도 다다당 아주 리화 조도 리화 리화 리화 어 이게 좀 정도 잡아 리화 잡아 제는 타동난 큰 남지 짜 텐데 잡아 놓이 차이 잡아 다 다른 거 좀 배만 주네 티노나 쉬한데 쯔온데 나 봉세 상가다 나사 나 바늘 보나 봉세 좀 챙겨서 대조 짜오도 짜오도리 나봐 봉보 어다 나봉 대대체 다 대체 니바데 나뒤다 레차 공보여 봐 그거 다 다르게 돈 잡제데 몽보지 로모와 그 배주 동도 몽보지 동도 로모와 다 강가오도 밤주 강가오도 소화 강가오도 대대조 그 그제 대조다네 리드 리드 비그나 바톤 다 자세로 제 오저 너네 좀 봐데 강비 냐자세 너네 그다 나 좀 늘 냐자세 때 공좀 더 대발 냐자데 테 가르쳐도르세나 티 냐자데 깨바는 공적 그 냐자들베 잡아다 다 리화 놓지 정도리스 되는 아주 타라세다 타라 타라 타라 타가 타라라 다다다 체그다노 타레스 돈소와 오늘 전에 타라르고 라라라르고 얘는 칸에 로용 비카스 레스 돈마다 제다 라다 사뇨 다 두르베네 단조르데 동모보다 제바데 카르스나 땅 파진 자오랑 파진세 파진 켐보게 짜데 다 짜게 잡아게 짜게 네모데 살 토그레 조다 사살 두진이나 땡땡 콜 잡아오레 타주다 짜그 잡아 올고 잡아면은 짜 짱고리지 그 짜상 돌리고나는 리송네 님마도 돈 차오 말고로 보 소쇼 송네 말에 대인도 파진 캠부 짜 잡이 네모데 살 토고래 줘 따라봐 저저 그다 레와도 튀나 고르 고와 다운 살 탈 테로 로로 짜자 토고 정도 어다 되지 nga ba de nga won so rabi thol rong ke song ha pa ko rabao chong lo yo ba

0: 게 짠보지 되네 몸은 담지 되네 파 너무 하죠 그 놈바 어 던데지 그때 세운데 사야리만 봐도 짜지 토와요 사줘 다 빼드고 파자 잠못 토네 다 짜지 토와요 사다 근데 그 짠보지 나 말은 못 들 남지 까와요 사 어 다 마음 못 들 야만 봐 어 던데 그 체주요 봐 되네 대 저자도 다 찌 잠바도 사차 봐요 줘서 동보 당아 주 상호요는 몸보지 레바도 배주 동 동이 깨자다 다루 레바 진창바데 사차바이 조스 동보 사차바 사바차바르고 디토 니엔 창바데 산도비토 테니바 창바데 사든도 산도윤도 다 데윈도비토 소음 창바데 사쿠뇽바이토 다베나 공바 신산다고 다 미세기 공산다고 다 몸보체소나 다 든다게 조 시 산도윤도 지체주요비 된다 모든 송도로 다 혼두 다당에 다다슈도 로 찬제마 라오 찬제마데 직도 닌자 던주 던두로라 데 렌조토비 깨자도 다들 로준은 단다래다. 대인도 다 직도 인자 던져 돈들로 렌조 드레송이나 다 대도 공바 단다 지자고 디 로그 빼나 직도 인자 납제노 야나 죽제노 어 단대제를 다 레바다 탑데비 깨자. 대 대여베 마치 띵홀 다야 로주 펀디다 다른가 저 정정다 때미기 야르네 야나 다 다당가 저 배우고 청고대도 강자다세를 토바 난시 대르네게 중공대도 야 상종다 공자도세를 토대바 어다 너드는 배우고는 그 초인난다 르네인난다 어다 투사야 말이 쉬한다 저 르네 조자리나 쉬한 토대바 초인난 다가라 담죠 감보 고모 자마윤도 토대바 어 드나다지데 다티 디 가서 사드빈급 충북에 너네 제바 레모 보여베 너네 오토레바 도우지도 다 대된데 쉬노 대기더니 저서 너 탄제마 고바진 비급서 노바테서 꺼내레스 다도 라조 콩춘바 템베치도 포메비 제모다 롬메비 공가 쩨메인서다 포메비 제모서 제모즈 자지데도 포요 말고 포메비 제모도 다네 공가 롬 말고 롬메비 다 공가 쩨메스탄데 콩 롬 로주메토 쳬지메토 쩨메인서 포 오토당 롬 오토 다 인스타 간다 다 로주다 다네 네로 줌센 다네 콩춘보 우스타 콩춘보 우스 세와소다 몽도 다네 제와다 튀와거든 까와다 모본도스 어떤다 이라서 티고 된대도
1: 그래서 은 개인 용종 제시라 드린 건 생기 진짜 당내나 언니의 그린 체수기만 세례 친체 있는 개라긴 지진카 야수신 개비 민두연 수기
0: 라스거든지 라스
2: 주문한바 텐디 주연지 신칸린 친수장던나 자진이 린친체 개개 친근케 중자다 닌드다 접해 제수신 개 디신이 다야모
3: Malu Rinji Sele Tabate, Champion Honi Chorna, Pampori.
4: Ronga Lani Goe, Nazala, Long Sue Mumu, Ronsi Yongiri.
5: Nazosina, Zedici, Honi Deba, Mozai.
6: Puyo Lunti Nitide Kong Kangi Luntinja, Ni Kong Kalin Tin Yo Jiji.

0: 다빈 거베. 다 롱페사 차제레. 맞던다나. 니지라 잠드시 마서. 저제 나야레.
1: 아픈데. 취체서서 이게 하고. 아공기 갈세 차셔. 롱페치 고지 포모지 죄를 가루여르세. 니가 죄 없이 건 두제나. 손이 라진어 열레레.
0: 옆에 매벨아 저거 하고 좀 말해. 에, 다빈 거베.
1: 줘봐.